이말에 하주공 하두부이다 봐 야기 전통하에 부르 서로 빠가 너마이트 사람의 말라 너무이도 가여 마필레 바우디 가여 이마야노 어따부마 똥코무이도 로통블라이 너라무따 가여 이탈붕블라이 너무돔 사람의 말리마 고투마 너무수 나무이 야기래 정틀라 이만이 매자노 따부바 똥고 무이도도 매자노 나니 여자 두성노 예

마물라 마야자 동의 타나니 마요 마야자 동의 타나니 카보 카보 자영가 에마나나 그리블레 바디야 마일레 마이팡 야레리 구잉 마창고 마자두리와 양니 담라 또진 코라바이 겐주와 모라 약바이 사비기 살라카 피구리와 하벌레 콜럼디 부산이 묵디 버섯 베랑기 땅의 페미니 버섯 마지에 부로 두시리글락 불레 나키딩 바리아 증록

0: 뭐 따먹어 안 사정 딸이 클래버 옹이야 블레
1: 아 자라 그러니까 때꾸는 배달로 그렇게나 블레
0: 바이트 배달도 그렇게야
1: 안 와시는 깔베린 니는세 파지나이
0: 이게 파지리다 카메라 그런 너랑 맞도 바냐 긴도 이게 다리 바냐 카지
1: 상관

에이, 너서서 구사 그거라. 어머나미여, 어이 품날지 어떤 호로 후발을 안 빼고 그냥 떠먹을게. 어마 어자도 어자도 뺀나무야 억하방이 떡차 미양 땅 말자 나라. 어자도 저 꼴리자 명탕아. 어 플리디 플리디 어 플리디 마들 하드로 나봐 겨르디봐 아마 쪽색 쪼바겨봐라.